성이 없네 정말 날 있을 때까지 너를 괴롭혀줄 테니까 가위와 내게 보여줘봐 너의 판타지를 내게 아주 친히 예뻐해줄 테니까 right? 넌 나를 두려워해야 해 내가 그걸 원해 넌 나를 치고 때리고 넌 날 망쳐 주길 바래 그림이란 역할을 주게 나 freaking honest 몸이 막 반응어리해 나만 쪽을 못해 나는 네 heartbeat 가지고 놀려야 알아주길 바래 heartbeat 떨리지 않을 정도로 힘이 해봐 cause press no fight 맘에 들어 내가 호흡이 탈게 더 까칠하게 굴어봐 느낌이 와 I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 too 내가 던질 테니까